0: Hey, what's up? We're Big Bang.
1: 안녕하세요. 언어원 씨입니다.
2: 안녕하세요.
3: 안녕하세요. 저희는
4: 최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
5: 안녕하세요. The Ultimate Youngsters Radio. Oh.